0: 41.
1: 41.
0: 지금이 나오네요.
1: 34, check one more. 082-517-278.
0: Check. Forty-four. Everything okay?
1: Yeah.